to me, the earlier she can make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거치 예측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